0: 你也是汉将子孙，何故背反朝廷？曹贼，你也有脸提朝廷二字吗？你欺君罔上，杀我父兄，我实当生擒汝，吃汝肉，弃汝皮。<笑>
1: 怎么有这么多的人想食吾肉，擒吾皮呢？啊！
2: 马儿，你父兄就是想的太过了，这才梦断九泉。
3: 曹贼，拿命来斩！<笑>谁能擒住马儿？
4: 马儿休狂，余剑在此，炸！
3: 炸！呀！炸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
0: 这马儿还果然是天下良驹啊，很不为我所用。
1: 马儿休狂！驾！认识爷爷张合吗？

0: 向您报道，
1: 你就是新来的警卫排排长郑瑞吧？是。警戒性蛮高的嘛。司令部，赵驻地出场派我来的时候跟我说，谈判越是接近成功，越是要提高警惕，防止敌人勾结跳墙。
0: 他跟我说，你曾经执行过保卫彭老总的任务，并且完成的不错。
1: 你刚刚伤愈，就派你过来了。我出来就是巡查安保的，有你在我就放心了。
0: 首长，得知要来保护您，我实在是太高兴了。
1: 回国以后不想退役？
0: 不想，就想一辈子当兵。
1: 好好干，你这样的人才，我家需要你。
2: 谢谢首长，绝不会让你失望。오늘 밤 목적은 내봉장에 있는 중공 대표단을 죽여야 한다. 그래야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은 전쟁 협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거야.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조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.
3: 대한민국 만세! 대한민국 만세! 대한민국 만세!
4: 총을 안 씁니까?
2: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,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. 애국심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. 알겠냐?
5: 알겠습니다.
2: 출발!

0: 무기들 내놔라!
1: 허세 버리지 마. 이 총 안에 총알이 없잖아. 여기 중립 지역이라 총을 못 쏴.
2: 너희들이랑 싸우면서 총은 필요 없지?
1: 담벼!